어떤 여방 선생님과 똑같이 거의 매월에. 어때 배전내가 계속 좀씩 원래서 직다 송어티네 있음. 매너 많이 이야기했나 지금 못온나 실한랑 엑스덴라라나 그들도 이거 오래라 미디스 이쪽 매너 말하기냐 어쨌든 딱다먼서는 이쪽 쇼지 딱다 어조 가난하네. 다왕에서 최근에 랭갈 초수 다와르자스 그시 미글람 망조나 떼네 온바 레시주 다왕에서 최근에 랭갈 초수 다와르자냐나 빼나다다 나가로 고무야버 매너 강부 말을 존중하는냐 오래 쉬었으면 오래라 매너 강부 어떤 것도 존중하냐 고무라 이미 있음가. 요즘에 멜론강 숨소이나 심가람는 감자고도 들어요. 심가람 기쁨으로 사가치고도 피자 시시야도 있나 왜? 얘들 멜론강 숨소는 어서 피자 시시야도 있나 왜? 더미나 이 심가 상상해라 어떤 저염이 이직스 멜론강 보면 숨어야 하는 요즘 겨울은 진짜 가난한데 남름량 숨어도 멜론지 나 쓰지 다다 파연이고 숨네. 말 또 하나 표준한데 보여가 다루다 고민이야 담리 담반이고 숨어 도모한테요. 다 대신으로 옷 매너야야 대신으로 테라바다 트레디션 바인 불 치게 나임 옷 나서 입으면 언제 대신에.

상하성이라 어떤 저염이 이직세 멜론 카보 무슨 야 하는 대중 겨울은 진짜 가난하다며 넘으면 송어도 멜론 진짜 세제 다다 파연이 무슨이 말 또 동아라 표준한데 보여가 다루다 고민이야 담리 담반이 고스와 도모한테 다 대신으로 옷면어야야 대신으로 테라와다 트레디션 바이임불 시계 나임 옷나서니 뭐 멜론 진 대신에 말 좀 무슨이야 뭐다 빌세 마다 멜론 살로데 당연히 딱다만이다 살로데 당사로 수주 또 모스강 또 세야 모스강 야들 이직세 멜론 진 지민지 좀 무슨이 다 된다지 세임이나 미 강부샤 타블럼 팀을 미 카르티샤 멜론 진 강부 좀요 고메야 보이나 비나샤 디슈 어라 고미야네 레라슈 우든드라이 우동어도 케벤라 노이나 라스 멜론치 감수미야나 그도물 양 감부 우동어도 메노 마르츠미야 니고이나 다다나 슈스모도 셈가 남달라 우든드라도 이나 하나문데 베니나 그도물 라스 데바이 모도레 에데 야고이나 케바데만 다 까마치루 우동어도데 이르바스 고미야고 이나 다 날랭어도 까마치루 우도 고미야고 이나 다 멜론치 감부 토르츠르 감부 메데 수고메오레 다 수고르 셈나가 나다 양암다죠 다외 털소 세야도이나 맨나 세야도이나 우든 사모이나 까마치 슈제 할람데 브렉 딜롱야 브렉 살로데 롱야 이제 털데 술데 야가냐 온다 까마틸로디 까마틸로디 털아데 소라데 야라데 마라데 야나 즉 나 심내가 우디 야요 심 심스 부수도 봉어도 쇼스 오지 다 할람데 되오세 심 심부숑게야 답 견제 말해 용용 다왕에서 내소에 주 레세 용어도 어데 다왕에서 최근에 내가 초수다 그러지 초근이나 토라데 초라데 오든 야가뇨 다 란스 상당가 땅 아다에 미테마티 게블 다 메노안 마라 파비에 게우스 녀건 말에 그 미디 프레드위나 안 쓰여고슬로 녀 비샤맛 마야 게우스와 비샤멜론 테고스와 카든로 녀나 또 나가 부티실 가는 메 존주치 먹어 오래라 가시 밀람 난주나 테네 온바 레시주 토르게블 란 상당가 밀라 프레드위나 비셔저 마디아 고스 마디아야지 이 페보와 가지 어서 온도와 아니고다 때네 온바 렉시주스 마도 다니 고메야도 녀와레 니 고메야도 쇼 대신오니 추야도 쇼니 미나 프레도 이네 마도 온도야야게 미티 프레도 이네 마드마야 오동도 야고 이나 야 딱다데 메노니 쉬 프랙티스 가든데 야고 이네 직대는 비난 롱반 내가 도당데 놈에 오래 야랍 주성 군주나 오나 망도 야고스 람소치 보따 배치 양다 양도 초실 다니 람소지 못다고 배치 양다 양도 초실다 니스 칸에 칠데데 잡지 초수 따버자니 다 미수가모노 나오더라 우든가랑 티마데 그도 이나 니 추야도 고메야도 니메로 토르스 되지 모노냐나 다 노름 쇼냐 그 인지미지 되었음냐 랑 티마데 나오더라 그이나 토라 잡지 되었음 니지 되었음 토르지 되었음 오래라 우드메디소 이나 다 지금 모르라 쇼주이나 심진첸센 라오냐 이나 쇼네버라 유미옴다 람소치 봤다 배치 양다 양도 초실다 아니 나서 칸이 칠때네 잡지 초수 다와자 양 브레이지 사제티가 할람데 레스야 예수 예수야 예수 다야 라야 마게니지 잡지 인지미지 대대고스니요 잡지가 양 신라 고르라 못된다 말 데르줄라네 보냐 네발라 온줄라네 보 보나 인지미지 대고스니 계속 좀 시발라세 준주 좀만 내가 무슨 부르티 셀라비자 야옹어도 티티티티티티 강한번다가 강보어서 소나비님이 오래 대중문호 같은데모 듀인당 잡기 초수 따와르자 듀인당 잡도 따와치는 조함이야나 혼자됐어 이집 니제가떼 잡치가떼 이집 괴주 오래 토르게우스 술게우스 시인은 그곳은 영웅다 듀인당 잡도 따와치는 조함이야나 혼자돼 대단한 내가 탐지도 그것이네 제발자 아니나 대단한 내가 탐지도 그것이네 제발자 아니나 저는 토르게유 마르수유 멜론테유 가딘디네 다 고바니나 랑스 오디야고스 줌진지스네 오 제데데데야야 냠네야고스 니곰다 베제네가 티샤 서르니니다 오드라 고보 우중오도 야다만옴네 류이 데다르 네자시 자와 도네스 데네네 컵스 류디 지다보 네바인시 타버 찬스 류이 데다르 네자시 자와 도네냐나 사제티가 말 곰메야 불 삼노토나 크르드모 이드 메노 치다네 즉 사제티가 말 수 서부 슈그제 와르라 다 베노 쿠쿄앙오도 티제제 소고이네 나 마르 수부 지 시부 삼라인 야마토네 시주 우든데 레이메 브레브레가 오르라 우 삼노토나 데르오네 베나갈 두제노 오도라 총거로 두제노 오도라 페스티벌 오도라 다 즉 미요 노지 쿠쿄 마타보 고네메 오르라 우든 오도가 티게 쿠쿄 동바데니 쇼냐 마르 시츠이메가르 시차로 슈즈 토르게 술때 야, 딴 노르니냐, 그래.

su yu ji mi shen ma gu jia de ni ye ta bi ya la ya ge ju la ro gu su u dong do re du me u dong do lu ye de da ne cha she ni na lu gu se ma ri shi tsa ro jo ram ka den de ya tsa ro yin ne s cha wa do ne ni na ta la ya ma ri shi du yin na ta bi ya la ya ta ji ya gu su ni ong da ni ma ri shi du ji ta ta de ya ne bo mi shen ma she jun de ya mo no bo su mi ji ta ta ne bo ni u dong ka mu de o su ni o re la ka su lu de ji de bo ne ba yin she ta wa cha ni Semja lanchi nyumbane chula sembe kachin la chidar takwa michovar dedar beba kunji taa nye. Ta semja kata naa shusungo da semja kewe mikwa la taba nye na semja ta kewa tata ngar ozo maishi ten ten ten so chanjo ku semja ngoto tisha nyamlaya ya meditation komya do yi na. Semja utrang mado shanma thirang magayju da ngar tapshi ya gusume. Shanma topika magayju. Ozo tekpa ngoto tiki toya nye gusum nye onda. Ta thotanji gaya lo nye na. Semje langchin nyumbane, warela, semje langchin nyumbaga, peyaya. Chula sembe kachinla, langchin nyosu che, kawa ngoto ten tiga toya nigo ina, bisigan yamade yime. Udo ngoto, ngare sem langchin nyosu ngoto che, chuegi kawa sha, toya nigo sumnyo. Pena dada ngare, chanjuga sem kumbo shusu ngoto ina, mashe dindin, udo ngoto sammatongo ina, udo langsha, toya nigo sumnyo. Chidara takba, michula warinina, 태고지 인형도 타고 있으면 직다 얻은 돈이고 매너야야 그래 쇼장 넘버다 어디 쇼데 못하고 있나 라무체 뉴스지 쇼장 쇼하게 입에 오래다 심지 넘버다 어디 타고 있으면 대달 배복군지 딱스 다제 넘버다 봐 야고 있으면 진에 땡신 쯤반에 찌찍찌경 미쳐로 버스 다기 이데 거주지 대달 이라 소소 딱스 다 심지 다다 나지 말다 심 딱제야야 랑신이 망어도 딱제야야 다 말아 수 다 제외 미바가 섬로 통조 저리 야차를 메워래라 다 저리 야차를 쇼지 띵이지 띵이지냐나 띵이 진냐 우측지 돈다 세임냐나 띵이지냐 셈지 사장어도 티츠저랑 수교지샤 띵이지냐도 띵이지냐고지 산스르가 사마디냐고지 뭐래 잉글리시가 컨센트레이션냐도 메워래라 자라티 랑세지수 셈나 토르주르 큰 마게겐 티샤 띵지냐 캐노래라 다 진에 땡진 좀 만나 우동도 심지 토르소 마거야야 랑 미바랑 지 수죽도 좀 만나 거야야 숙 태조래라 우동데 거야 주지 기직직이 미셔 기직직이는 세컨티에 토르소 게마다 와야야 우째저랑 니고 숨니 삼로 통해 버래 기직직이 미셔 다기 이디 가르주지 대달 이라 소소르 딱 따져야야 심지 토르소 큰 게마다 와야 맨나 다도나 슈송어도 까마팅 아래 메디테이션 야도 이나 아마 티네 심지 토르츠 휴네 마통아야야 랑세 이지민지 덴보야야 불 시신네 담만네스 라로야야 토르츠 통담노 니군다 베나 뒤준 띵인세냐 오제 심 제직바 심 제직바 니네 심 돈다 티라 마도 셴마가 삼마 마통은 제 띵인세냐도 메오레 베제 가덴티샤 엑잠플 가덴티샤 니줄로 니나 아리 추메 대표도 이나 노바레라 노 로모노 오덴가 추메 대표도 이나 또 추메게 메제 매제 열 쉐이면 어려라. 매제 쉐불 최미게 매제 넘버 다보대 쉐야. 나를 기다나 강보 통주고 돈다가 나가 내 상고 숨네. 나가 내 시슬로냐나. 나다 저 최미게 매비나 세부대 어려라. 최미게 매제 최미게 말은 내가 치대수고 어도라 동래제 넘버 다보 무노도 있네. 매제 넘버 다보대 미시이면 어려라. 최미게 매비나 넘버 다보대 고숨네 세부대. 어디서 생겨들었냐나. 심 랑세 곰이야 여기 잘하지. 다다 마시 덴덴이나 우 쳔바스 넘버 다보다 끊어도 고스니요 마카노는 시고메 이글로 멘졸라 마카노 니지 기답가 때야 렙고스 렙 미샤 응리 고스 있는 응리 감부 야사로 슉지 다 말소야 이제 고메 오스 다 최메지 싹부 세부 비낭토 넘버 다보테 노이네 숏 문노도 고스니 다 고중나 페니고 우든 고중니지 최메에는 고중스 돌 즉 숏도 한번 최메게 메지 우든 것도 요이메 어르지 요 아니 요소이나 이거지 인장 모동주메 오래라 이제 요아니야 오지 심지 세븐 넘버다 보데 노인 양 증원에 고반에 온야 디스터브 야근데 노인나 양하고 된다도 모르겠니 걔는 오래라 다 곰매야 보러 심지 추매표 오도 되고 숨니 우체 균 내가 모노데 대다르 일라 소수르 다스 지금 가든 소 대버 가데 메뉴 치들자스 대다르 진비 뒤다도 수줌 당념 잡으르송스다 다 중주 전문 내가 지금 가도 냠내야부로 대본제 좀 야고 숨니 오래라 대본이 오지 싸워니네 야담만 넘니 가 요요 대남에 오래라 양 진보통 없습니다 다나 진배 발진 마디요 대슈스메 진보통 없음

난 추름 숨고숨이 다 티디티디 야고 브레브레가 나 우동어도 되줄라데 샤르중이 온다 즉 신용어설로 진바치 통조 답시 야불 진바치 통조 되줄용 법 추름 숨에 대고 얻어라 양 추름 숨조 답시 야불 진바 통매 대고 우동어도라 수이나 당하르 시야고설로 시 덤고설로 이나 내가 네도 티라마도 야메데 올라 레이메 오래라 어디야나 다 가야데 야고설로 이나 다 도저간난데네 지당 가든 소체버 이나 페나 랑 Lubuka Junya, Soka Nyangano, Udin Duzula de Noinanyumda, Udmodo, Chibatimula, Rasu Yananyumda, Bena, Inatimati, Naname, Dutch Legatic Dunda, Kesuina, Taramanga, Chiduja de Predia, Taut Chiji Ranse, Chiji Chicta, Niguina, Kis Ranse, Chiju Ninga, Urula, Chichi Ran Sorge, Proju, Udmodo Nyangala de Noinanyum, Yamena, Ranangati, Kesu Muriduja de Predia, or a Muris Chiju Udende. 다 탑시 문어야야. 아니 준주 전문가셔도 수림제 송고수와다. 수림제는 소주 마야 유지 어려라. 심지 신나셔 네버 마야 유지는 야고매. 다 다닥 두주제 시야고슬로 이난 소 송주제 어래. 이난 르부셔 균 문어 소 송주제 제텐쇼와 어머 무르니 다 키네셔 네버 마야 유지 제텐쇼 아니나. 다 이직 두주가 수림제 어디고슴냐 온다 계속 좀 쉬워라스. 우드모도 라수이나 수림제 어제 까마티로드 나디야. 즉 랑 르부지 조야 고숨용다 practically 메오래라 랑 르부지 조야야 다치 끼가 고수이나 끼 야메나 고르라 체 고수이나 오래 시야 고수이나 어디야 고수용다 옷 마야 고야야 다 키샤 고르체고 있는 이제 뜨바라임 무르지지 야고 있나 다 뜨바사임니 소주 마야니 소구이나 이제 아 물기 좀 용다 다 practical 님 메오래 옷 다 추인이 오지 다다 말스 준주 초반에 난 오지 Tuzu Gashine Yagosu Machi Menuneme Ore, Tuzu Gatea, Prebrega, Gaten Shusinevo, Orela, Unaga Motaji Yagosunio. Chidan Gaten Sotabal Gadi, Chini, Chidir China, Ransip, Si, Yateoche, Yagosunionda. Tedar Chimbi, Dudado, Sudum Danum Shabarjas. Chimbatonju Duzuga Orela, Chimbaran, Tadaina, Chimbaran, Yamnea Suina, Chimbatonju Duzuga, Sudum Sunju Janam Kola, Noina, Sudum Jatori Adnegosunium. 진바제 다다 조야 아니요 티마 티디티 야에 되었음 세상을 강부 야메디 좀 어려라 시 냠내야도 이네 어째 넘버다 보다 야고 수니 온다 다 이나 진방어도 되 냠내 야수고 이나 진방어도 되 냠내 야수고 이나 다 추름 제 손다 무너냐나 다 가해 그러기 어려라 추름 제 개템 못 들자 무너도 임 추름 무송 이나 이제 겨우 치마주 밀리 마탑 좀 추름도 못 가해 신바 통주고 드즈가 수림 송메데고라 라수 이네 따오트 크리마몬니 우든 사모이나 시야고 슬로니나 다 오조 슈부치니메 강식 삼데 자르삼바 아니옴 강식 삼데 자르삼바 아니 나다치 이나 샘네가 시야주 다디 탁주지 야고 저래라 우드랑 야고 수니옴다 진바 빼나 다당 아래 진베 고르 진마디야도메 진바 통주고 진마디야 수고이나 우드 진바란 야고 수니 우 드균 아래 미세네가 우드랍자 게템부디옴 시인당 가름 망부티스 시야기나 미스 시야들로 오드랑대야 최냠 냉치 오래라 미나 샤피거든이나 하나에게 웃어 미디 최메 피거든이나 하나에게 미디 내고르거든이나 하나에게 딱 괜한 넘버다 봐 이메 답에 랑지 케마 소야 배낭 차붐 통조고다 다딩어도도 야사롬다 다디나야 배제나 클로 다 겐나셔슈 차붐지 하남 랑티로드 슈루야 다 차붐면은 차피죽 동라디 티디 슈루야고로 남란테 와이 오에 이 차피수야 그리유다 내고로 개고숨다다 내고로 개주 두수 자텐부 마르스 티디네 시시네니니니니 마티 조부 심지 교화게야 쇼장 심지 교화게야 다 내가 최임에 오래라 넘버 다 와임에 내고로 개네 넘버 다 와임부 차피네 넘버 다 와임시네 미티스 이나셔 티 중진 나가 나가 나가 대 샤부 다 나다 심지 교화게야 내고로 개오이나 다 우다다면 오뇨 신예나 나는 지금 샤피주그랑 대대공도 강부 야차로매 내고르지 자 텐슈 예텐슈 라인에 다다랑 야고수지 샤피주지 예텐슈임 다 빼임쇼 우동어당 가르샤 두 미제네가 원임에 오래 내이숨 담바 그리게야 다니에서 야고수로니 브레브레가 토르수로 스녀우수로 송주라게 이사오카 다람살아가 그 우름이 박티샨 뿐한 요르노라님에 오래 분산 요르 뿐하 요르나는 다 대신업 덥지가 비니샤 덥지가 쇼니에도 엄마의 쇼니도 가슴과 가야 덥지사 그 우슬러니 그래 밑에 덥지 숨세매도 이미 다 우동어도 쇼니 나냐 곰다 다 계획의 자화가 나가 숨어도 돔라 그 위나 다 나다 제랑 쌤과 시 타추도 노이나

현재 나서다다 문빌림 고다 남달림아 기세 진보 시월라시 제나무 조직 진보 두고 등등 교매 진보 지시 문도가 주야 대신나무 당 승리 직말 선나무불 현재나 우즈말 모티야 노원 업치질링이 남달림아 선나사 현재나 우디엽과 대식 남달림지 더스 미디엄 맵지도 알지 지내는 퀄리티 미디어 되는 퀄리티 니스카 현재 나실 우슬림초 룽팅가 도왕슈든 불 현재 참모 넙득 주제 레액닝 감 퀄리티게 오니 대시 치능 이동 클릭으로 록 진디 두박 다릭 지르고 보이겔로 니동 개능 개네 직숨 보이겔로 니동 개능 개네 직내 잡네 Jadne metalok, poeta wangapak, cis lene. Jeze pasan imbur, lenganeta, tishignizul, ki tinshu banang. Tupten tishisi, shusu sanansa. Lenganeta, sanitnizul sanansa. Tawang, ganan namilazi, kunbaktur. Tadinaji, chuze lenile, nizul, jordanga, tishi, chindutubak, derik, chidugu. Poetawa ngabak cislinga che chunepa shirang che kyundum gyablining keneji pibuning che dungyur bot kesumning seche bot jilinge jalo nangtharambur da dila lusuchich nogur gongsile jalo nangtharya gongsishuk kerimbuchesi galopning soapuyaks danyunlok Che kenjo ning tenjur, shege shiyuk chich, tunjukin bur. Kutin chujiba, gyawarin buchi. Chilo kaya na, jile chikdung gupkya, sumchu sunga lok, jindituba kdari kruo chi. Bui kyegab, jangshar shiwakak, amdo ngakwe ning, taksar, sogwika, Namlo Shing Palo Che Tungu Yimbul

신들이 보일러가 야나 다운가 박세슬링이 지 퉁약스 대실리 공로 곱죽 고직 피부 꾸이 퉁걸 뒤진 만 다왕 사걸 고지 초보시 고지시야 뿡댄지 기회 포렁아 겐드불 한지 고지 뿡허닝 미망 한지 낭 시정나야 거진 뚜진닝 다딤레 냥아 송세시승불 대신아블랭 주제 두근인 까마 캐넬링의 가디 어르네실 프레데시 격시 협론진 그저 뺨컨루 꾸이 퉁골대진 제국가 구름조나야 개외 포렁아 펩조나야 만 따왕 학을 골제 초보시 조유 골제 초보 반응이 펩수시승불 대시 지름나다시 겨울진부치 구벌 동돌진부치 포란양술 펩수 피소 된진시야 동원권박 개진부치 닝 쓰라지 점양 초글링권박 개진부치 내시 조유 겐두불상지 고지 본사닝 미모시 만제 등주 부인불 우석시우치 겨울진부치 구이 퉁골대진 각 기획 두북시우치 시유육 미망 대전조박 와스위 닝시우치 스노라윤 걸절둡 시 제시체바 닝 생계점 부야 시에시압도 반응 고두군불 시에시압도치 만 다왕 학을 고지조바 니루마켓 고지조바 다왕 디시익탕 고지조바 닝 조스 두부 고지조바 시 고지닝 멈바 사마 자브로 푸이당군불 걸업 승시치 다왕 종본 점 남기 아모 다왕 군바 케림부치 어르네슬 브리디시 취릭리공 디렉터 구이집 툭등결된 닝 마디 지집런진 구이집 뼈무컨두 선제 반응이 걸업 승시 나야 겨울림부치 구이 퉁골디진 제 선무접으로 푸이야 가가도도 여고 티랑 민호 뒤윤두 랑 미츠가 겨울진부치시 약말 끊어무 반응 거진 둡대육 톱시 난고수 지지 제텐다 인분역 숨불 슈다치 마디 지접런진 쇼각 대시 시에셰브 불건 고제초바 창무실 딤레부야 대신엔 추즈 증명님 끊어무케니 질레 구이 퉁고드진 각 제거반응 두승불 행인한다 기영리술사나사 야글실은 그저 너네들 모두 시끌럽나다가 대신오글 정릉지원영아 니당 자라닝 이등문우 시원수구 노우갑과 야글계급소 도노이나의 무두약스 니당 시장님 거부시 빼남때매 노우 니당디 시원원군역스나니 야글실은 그저 너네들 모두 시 당은옵드 Gagab Franska, Jesse Periska, Jagger Jagab Gok Mise Banatiaka, Shirinaya Kalot Nadanga, Nabutabuktika, Zamlinga, Mise Banang, Jerutunam, Sochich, Jagab Tik Tik Breka, Sondreyaks, Jerutunam, Yakti Number, Shintane, Desh Nogok, Digabka, Sondreling, Dambichi, Shidening, Jerutunam, Ishikosu, Jedim, Yimbunyas Nani, Deshik Duga, Jagger Jagabso, Koyok Sungjuktaka, Simju Yaks, Chale Shuktim Nada Nambur Ning Jagabgak Mise Kampusi Nyamrubyaks Mahubak Donpet Chuta Tik Rinche Jagar Jagab Zangmaning Koryoka Nijun Sigamunu Chujuktoka Tadikene Topshikara Yadu Yimbunyasnani G7 Jagab Nyamri Tsongdi Sogdo Nukabga Jagar Jagabgak Naha Jungtaru Donpet Chinik Naha Chishining Lujibana Gampo Dokjang Namoning Uz Donpet Jinglik Nyanga GDP Togak Junghung Niza Xiongwoning Xiamiye Namdilekung Rililekung Medrobana Yargi Toga Niza Sungza Xiongwo Nambunyaks Galabnani Yagar Siling Gajab Narendra Modisi Yaga Franskak Chibjunaya

지 더 내가 야나 캣모는 어들라더니 제인 나당 군능 토가 고앙 나당시 제당 야 군능 갈압 나니고 물 군능 토가 삼로 통당는 투지 녀로 녀로거나 나당 소놈 사육라이더네 지 나당시 두경제 문음에 이제 보지 군능고 중걸지 나당시 못플라 내가 야나 대자문 남다 능지 우대자문 고비 김진디 능에 동들 이제 휴제다 라카라뇽제다드르무제세트랑데낭 지게 제 반도안닝 나다 레가나 세야 고사불라 고투이나 나당 라세지 티야 티야 코이티노 메레 이적볼라 군디 갸오시노르 라세지 살학바지 그리도메 웨드네스테이 이제 볼다 웨드네스테이 투트 고소지 군디 라세지야 이적 다다 라카르뇨지 샤탕 네잉오더로도 다도 켐블라세 나오지 카르뇨지 카르세텐 죽네 옴딘디 야야다 군디시 데비야닌 군디시다 나당세 제드네 야야직 삼도통 역볼다 카르세 닝음든 최적토가 삼도통 육 역볼레 티카레제야 티지데 카르부니네다 케르지데 나다 용도스 삼티티야 이직숨지 남다디티 삼부티티야 직고 이제 학가르뇨 직지 이제 이제 거시뇨니 당한직다 뭐지 고라야 보사뇨 뇨로지 거시뇨 짐부 이제 레이직지다다 공제다다 검시 나오고다지 벗가마르 다름신다레 다덤비 네이숨딕 나제 톤조가 벌퍼낭시데 벌톡퍼낭시다 우스 점링아 캡터지 벨세 고츠옴다 베리 화이트 웨트니스 데 무브먼트 니디 조섬베르 화이트 웨트니스 데 무브먼트 니 웨트니스 제 락빠지야 화이트 베 카르치 베레 화이트 웨트니스 데 무브먼트 니디 투 이제다 점링 용조가 데노 웨트니스 데 제 락카르 니야다 우스 소치다 인죽지 군든시에다 나다시 군든 구벌 제육능 군든스 갈압낭 니오능 제 군든시에야 대부치 육능든 토가 이제다 둔라티 가르지 라소치 다샤므로 남다티로 군니 니오티 이지 메녹다 라카르직 숨제데 랑 룸박 차이 겐육능 톱제나 랑 룸박 톱제 세육능 이지 그 이지 랑 룸박 저당능 이즈바치 감 제베데 약볼레 둔다티가데 부드낭 데노르다 마 부드션바나제데 랑 룸박 릭중능 거게데라 제베노데 약볼 우테자므노 게템데 조나다 테라템데 조즈고 넘버 사초 가제게네 다 라카르 고르셰 뇨지티 다르게 넘버 이타 이테노 이타나가에 다르니 is menukda deno per Kathmandu ning Sikkim Kalimpong Denjong jigada na ne dam sindare chik lhojo ga de jamun darzu go nomur ti da utaru ko da ti de mina da gyawak sam thona ne gyawrum jene debo no be ya ngata se gyawas sa yug ne sonam sa yug ne de jamun de rodum sindare nguyun ne zuga tene de golshe zo lup ning thor zo ge bol trading ga de jamun pendur ge de no yor shatkan ni ije bolda us golshe ji kepsang yor no di 최저학도가의 판도고노 이직 가당직싱도가의 판도고노 랑트레든도가의 판도고노 역볼에 골세지 다르협여디게나 우대자문은 남다라디니 이직 때문에 어서 가당고 모엔다원 골세 속보는 베세디 두고 넘버 이즈멘녹다 뭐 내르건바인베에 두고 녹천이 이즈멘녹 쉬어가도다 나네란도 음불 이제 볼다 골세도 망치에 가치메 다루디니 이즈 대자문은 남다라디니 이슈직티인 다 든든 숨부쟁이 옷 포장고 갈람디 주육티 이르시 되버디라스 다 시인이나 군든 야외신 널 부질로 직동 굽기야 응업주 얼굴로지 어역말 배바지에 에프릴 때리 랭 그로니스 구자 숨 어서 죽으면 그래 어서 랑하지 나당 그 빠르닝 분양 안되나 방향 브리들로 만나지 이제 직당 원박수 품든 낭닝 족든당 가비아지 어서 세가 어서 냐이로때 아직 어서 저지게 아직 군든 구샤 숨 어서 에프릴 5th 6th 7th 8th 모닝 우즈 디바티아 장아 죽으면 그래 이제 구샤 숨 죽음부 이직 다 우즈 포랑도 나다 티 나당 시향 타로 넘버 이직 나닝 나다 나당고 지겹 런지는 세 고치야 아직 털 간내 포랑 세직 다 우즈 털 나당고 우즈 마다 부용어다라 임부 푸유뇨볼데 옷 디야 퇴가디 비동어도 되면은 푸유 잘라디 뷰디 메뉴베야 나다 쇼테데 푸유뇨볼데 미신 독독 약간라 쇼테 로더다 제가 푸유니야 나다 모니와 이와냐 엄들라 약간라 로더 약볼레 옷 푸유뇨지 옷 포장지 푸음신다레 심스 더 푸유르지 뭐에서 포장 얻어라 소유면 나다세 비제 타이머 나다세 아이 뭐 이제

참만도 뒤쳐지 그러는 그럼 클리원들 행인에다 시든 리듬 지고서들 대시 우즈리마 장군 아니건박 아니 계성 시그리스도는 라무치복 시든 써놔서